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더 모
0: 구글 더 모
4: ano ako sinampay? You always keep me hanging.